0: 누구출한지
1: 누구 출한지래 남김이 논지 누구 또나꾸지미래 임진논지사 임진논 임진논지사
0: 아마 뚜라지라고 감고 임진논지사
1: 또나꾸지미래 임진논지사 우유무디홈기사
0: 아우테구예